0: Radioactivando tus sentidos. Radioactiva. Radioactiva. Ecuador.
1: 장애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